0: 거글럽 나이 비니도 비자블록보 언커적 동어 한가에 디니 거둑디 보그른 허르마니 아고 땀니 샤네 앙벨라이케 까팔카 함니 마하노 뭐 디니 아니 오반도 그런 카 다다르노 벨레케 함바이 마야파로 아 다이 카나오 동네 타쿠테 부국송노로 뭐 카정고 카스랑 카나니 비니 어 거글럽 노 카나오이 헬로 Shilong Nishim broke Pun Kai Horka, called the young Makurum Horka, the Kanatato Kaisha, cock tang, cock tang, ya cock lobsa, a more shy Kanaka, Beleke Hambai. Take a cock to Kuruginagina. Hello?
1: Pungi will come by.
0: Eh, Pungi will come.
1: Company open.
0: Do, none alarms go up to Nipanda war.
1: Oglob.
0: Do.
1: Changing by Joe.
0: Eh.
1: Oh, long boon, Kai. Yarnty.
0: Yarnty, do.
1: Yarnty, no, damn rakuri dog.
0: Hm.
1: No, one knock dog. Yarnty, go on, what belay not dog dog. Upon Tachini, people bookini, go easy coaching. Ogola Koran Pumani, Korango, Murui Murui. Arose, Yarangini, Kor. Lexi Yagara, Molong, Mapula, Alexaka Wasana Futak, Ufang Kutuyo, Terene, Kamtamzak, Barok Sakawa, Tolingo Punzak, Ufang Kotoro, Mukara.

카팡 약할 반다니 울로 증다부 그 티카샤 반다오 파이쇼 파이카 어범가이 너럭니 함작마 지니 카통마 반다오 증 너럭니 카나토토 응작만 이르잡 먹노 카나르나이 아부하이노 앙 보일라 카나르카 아니 카나톡 작만 이르잡 먹 다부 무쿡 덩록히시 샤홀만 이르잡 먹 밥기 두니아니 르잡 먹노 카나르나이 너럭 디니 꽉보로 뭐 대이 힌디 르잡 먹보 너럭 아노 거의 허리만오 카나나니 바게

꼭두구 하이노 그런 게 내피라는 안 하늘옥노 하이노 하이마사오 내로가 힌디 덕분에 르자 봉심이야 꼭 부럭 뭐 그나나 한강께 거의 허리만어 Hello. Okay, tabuk resep mengkhanaruanu abu nisikango korok sekoi hormani teri isi adapi sanam mucipe piar ayah diwana token itu capmu.